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덕하지 마고 못하더고 난거이 뭐니 천지간이 속고 타바니 아무가 저기 밀어버렸니 뭐 어 왕창나 싸나 꼬마게 가지 성산이 반까이 봐 셀라바고 하는 로비주 개구 뭐

0: ꯏꯆꯦꯁꯤꯡꯅ ꯇꯧꯕꯤꯗꯅ ꯑꯩꯁꯦ ꯑꯗꯨꯗ ꯐꯧ ꯕꯣꯔꯥ ꯊꯥꯡꯕꯗꯧꯅ ꯁꯥꯏꯀꯜꯗ ꯆꯠꯂꯒ ꯃꯤꯅ ꯄꯨꯕꯤꯔꯒ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ꯆꯍꯤ ꯑꯍꯨꯝ ꯊꯥꯏ ꯃꯇꯝꯗꯨꯗ ꯆꯍꯤ ꯑꯍꯨꯝ ꯊꯥꯕ ꯃꯇꯝꯗꯨꯗ ꯑꯩꯁꯦ ꯁꯄ꯭ꯂꯤꯃꯦꯟꯇꯔꯤ ꯑꯦꯛꯖꯥꯝ ꯊꯥꯔꯒ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ꯑꯦꯛꯖꯥꯝ ꯊꯥ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ꯇꯧꯔꯒ ꯑꯩꯁꯦ ꯄꯥꯁ ꯇꯧꯔꯛꯏ ꯑꯗꯨꯒ ꯑꯩꯁꯦ ꯁꯥꯔꯇꯤꯐꯤꯀꯦꯠ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ꯑꯩꯁꯦ ꯀ꯭ꯂꯥꯁ ꯇꯦꯟ ꯇꯦꯁ ꯆꯥꯔꯛꯑꯦ ꯏꯕꯥꯀꯣ ꯍꯣꯠꯅ ꯍꯣꯠꯅꯅ ꯑꯗꯒꯤ ꯄꯨꯟꯁꯤꯗ ꯁꯤꯡꯅꯅꯤꯡꯕꯗꯤ ꯄꯤꯔꯛꯇꯕ ꯃꯌꯥꯝ ꯑꯃ ꯊꯣꯛꯂꯛꯈ꯭ꯔꯦ ꯑꯗꯣ ꯏꯃꯥ ꯏꯄꯥꯅꯗꯤ ꯃꯁꯤ ꯃꯅꯥꯎ ꯌꯥꯝꯗ꯭ꯔꯁꯨ ꯍꯣꯠꯅꯈꯤꯗꯕꯗꯤ ꯅꯠꯇꯦꯕ ꯍꯥꯏꯖꯒꯦ ꯇꯧꯕꯅꯤ
1: ꯑꯗꯨꯒ ꯇꯧꯕ ꯉꯁꯥꯏꯒꯤ ꯅꯨꯡꯉꯥꯏꯔꯛꯇꯕꯗꯤ ꯑꯩꯈꯣꯏ ꯈꯣꯡꯅꯤ ꯄꯁꯟ ꯁꯥꯔꯒ ꯆꯠꯄ꯭ꯔ ꯅꯠꯇ꯭ꯔꯒꯅ ꯑꯗꯨꯝ ꯀꯩꯁꯨꯒꯨꯝꯕ ꯀꯔꯤꯒꯨꯝꯕ ꯀꯃꯥꯏ ꯀꯃꯥꯏ ꯇꯧꯏ ꯑꯗꯨꯁꯨ
0: ꯑꯩ ꯆꯍꯤ ꯀꯨꯟ ꯈꯣꯡ ꯌꯥꯔꯛꯇꯕꯁꯤꯗ ꯑꯩ ꯆꯩꯁꯨ ꯁꯤꯖꯤꯟꯅꯔꯛꯇꯦ ꯀꯩꯒꯤꯅꯣ ꯗꯝꯅꯕ ꯍꯥꯏꯗꯤ 1995 ꯑꯗꯥꯏꯗꯩꯗꯤ ꯀꯣꯟꯊꯣꯡ ꯕꯣꯛꯄ ꯉꯝꯖꯜꯂꯛꯇ꯭ꯔꯦꯕ ꯁꯨꯃꯥꯡ ꯊꯦꯔꯣꯡꯁꯤꯗ ꯑꯩꯅ ꯏꯀꯥꯏꯗꯦꯗꯅ ꯑꯩ ꯏꯃꯨꯡ ꯅꯨꯡꯉꯥꯏꯇꯅ ꯕꯣꯝ ꯕꯣꯝ ꯇꯨꯔꯁꯨ ꯄꯪꯆꯠꯇ ꯆꯠꯂꯒ ꯑꯗ꯭ꯋꯥꯏꯗ ꯄꯪꯂꯩꯗ ꯂꯩꯕꯅꯤ ꯂꯥꯏꯔꯤꯛ ꯈꯔ ꯄꯥꯔꯒ ꯑꯗꯒꯤ ꯑꯃꯨꯛ 90ꯒꯤ ꯃꯦꯇ꯭ꯔꯤꯛꯀ ꯊꯥꯕ ꯍꯧꯔꯝꯗꯥꯏ ꯑꯗ꯭ꯋꯥꯏꯗꯩꯗꯤ ꯑꯩꯁꯦ ꯏꯌꯥꯅ ꯄꯥꯕ ꯑꯥꯎꯠꯕꯨꯛ ꯃꯌꯥꯝꯗꯣ ꯑꯗꯒꯤ ꯏꯅꯦꯁꯤꯡ ꯂꯩꯀꯥꯏꯒꯤ ꯏꯅꯦꯁꯤꯡ ꯏꯗꯣꯝꯆꯥꯁꯤꯡꯅ ꯄꯥꯕ ꯃꯌꯥꯝꯁꯤ ꯑꯩ ꯀꯥꯏ ꯁ꯭ꯀꯨꯜꯒꯤ ꯁꯤ ꯑꯩ ꯂꯥꯏꯔꯤꯛꯇ ꯄꯥꯔꯒ ꯑꯩ ꯍꯤꯡꯅꯕ ꯍꯣꯠꯅꯈ꯭ꯔꯦꯕ ꯑꯗꯨꯗꯅꯦ ꯑꯩꯅ ꯂꯥꯏꯔꯤꯛ ꯏꯟꯗꯤꯌꯥꯒꯤ ꯍꯟꯗꯣꯛꯄ ꯄꯨꯝꯅꯃꯛ ꯃꯅꯤꯄꯨꯔꯒꯤ ꯂꯥꯏꯔꯤꯛ ꯄꯨꯝꯅꯃꯛ ꯄꯥꯕꯒꯤ ꯇꯟꯖꯥ ꯑꯃ ꯐꯪꯍꯧꯋꯦ ꯍꯥꯏꯗꯤ ꯄ꯭ꯔꯤꯊꯤꯕꯤꯒ ꯁꯥꯏꯠꯇ ꯁꯝꯅꯕꯗꯣ ꯑꯗꯨꯕꯨ ꯑꯩꯁꯤ ꯕꯣꯝ ꯕꯣꯝ ꯇꯨꯔꯕꯅꯤꯅ ꯆꯩꯁꯨ ꯁꯤꯖꯤꯟꯅꯗꯦ ꯑꯗꯨꯕꯨ ꯑꯩꯅ ꯑꯃꯨꯛ ꯍꯦꯟꯅ ꯊꯋꯥꯏ ꯁꯣꯛꯂꯛꯏꯗꯤ ꯑꯩꯈꯣꯏꯒꯤ ꯏꯌꯥꯝꯕ ꯃꯔꯤꯁꯦ 1992ꯗꯒꯤ ꯃꯧ ꯂꯥꯛꯄ ꯍꯧꯕꯁꯤꯡ ꯆꯥꯎꯈꯠꯂꯛꯄ ꯀꯩꯅꯣꯝꯇ ꯇꯧꯕꯤꯌꯨ ꯀꯥꯏꯗ ꯏꯀꯥꯏꯔꯛꯄ ꯏꯃꯥꯒ ꯁꯣꯟꯖꯜꯂꯛꯄ ꯋꯥꯔꯤꯅꯤꯀꯣ ꯑꯗꯣ ꯁꯨꯃꯥꯏꯅ ꯇꯧꯔꯀꯥꯟꯗꯗꯤ ꯏꯀꯥꯏꯔꯛꯄ ꯑꯃꯁꯨꯡ ꯈꯪꯉꯛꯑꯦ ꯑꯗꯨꯕꯨ ꯑꯩ ꯏꯊꯟꯗꯅ ꯉꯝꯅ ꯉꯝꯅꯕꯗꯤ ꯑꯗꯨꯝ ꯌꯨꯝ ꯀꯩꯗ ꯑꯗꯨꯝ ꯄꯪꯇꯧꯗ ꯇꯧꯏ ꯑꯗꯨꯗꯒꯤ ꯃꯄꯥꯟ ꯊꯣꯛꯂꯛꯄꯁꯤ ꯀꯃꯥꯏꯅ ꯊꯣꯛꯀꯦꯅ ꯈꯟꯕꯗ ꯑꯩꯁꯨ ꯊꯣꯛꯂꯒ ꯂꯩꯕ ꯆꯠꯄ ꯉꯝꯗꯦꯅ ꯂꯩꯕ ꯆꯠꯄ ꯐꯪꯗ꯭ꯔꯒ ꯀꯞꯄ ꯅꯠꯇꯦ ꯆꯣꯡꯅꯤ ꯍꯥꯏꯕꯒꯤꯅꯤꯀꯣ ꯑꯗꯨꯗ ꯑꯩꯅꯅꯦ ꯀꯔꯤ ꯁꯤꯖꯤꯟꯅꯒꯦꯗ ꯑꯩ ꯇ꯭ꯌꯨꯁꯟ ꯌꯥꯝ ꯂꯧꯔꯛꯑꯦꯕ ꯆꯩ ꯑꯁꯥꯡꯕ ꯊꯝꯃꯒ ꯏꯅꯥꯎꯅꯨꯄꯥꯁꯤꯡ ꯇꯥꯛꯄꯁꯨ ꯑꯣꯏꯕ ꯑꯗꯨ ꯃꯣꯏ ꯇ꯭ꯌꯨꯁꯟ ꯇꯧꯕ ꯂꯩꯀꯥꯏ ꯃꯌꯥꯝꯁꯤ ꯇ꯭ꯌꯨꯁꯟ ꯇꯧꯔꯀꯥꯟꯗ ꯂꯨꯄꯥ 30-50 ꯃꯤ ꯈꯨꯗꯤꯡꯒꯤ ꯐꯪꯕꯁꯦ ꯑꯩꯅ ꯄꯩꯁꯥ ꯇꯨꯡꯖꯔꯒ

0: ESOM다 빵 토끼니 라이징 소셜 웰페어 디렉터 안간와디 워커 아마송 안간와디 헬퍼 라운드 이브 사람은 하이 바리카시 임팔 비스누푸르 각싱 지리밤 담멘 나바티 찬델 추라참포다 다운로드 도 야가니 하리 바오기 마르타나 브레이크 아마
1: Diamonds Project Department of Pathology Rims Imphal na breast cancer lung cancer na rab patient sing de maga three molecular test ki khodong cha ba pijari hybrid test di breast cancer gina ERPR hard to know amsung KIC ba lung cancer gina EGFR mutation test amsung ALK ROS1 PDL1 IIC test testing as gi mateng na cancer la yeng ba da amsung ta therapy da jong mateng oi gni akumarol gi damag Diamonds Project Department of Pathology Rims ta tanabio
2: 눈을 커버하고 살살 맨빈 조수 살살
3: 그러니까 또한
2: 그 살살 살다가 이 회가나 눈을 그렇게 지기 살살 하이소
3: 살 하이브 나 띠가 또 SIR 하이브
2: 그러니까 SIR
3: 호이 SIR 하디네 Special Intensive Revision 하이브
2: 아 그래 하이브
3: 워터리스 그냥 야우드 보니 럭톡 봐
2: 누가
3: 야우가 더 미분 하툼 봐
2: 아니 그래 그래
3: 워터리스 다 에지벌 오이바 워터싱 다 막 야우는 봐 이사인네 아타바니 메이쿤 타다기 준 군이 빤 아우보다 비엘로 싱 내공 고딩 짜나 에뉴메레이션 폼 멘센 보기 고차라도다 가리 군바 멘센 퍼포먼스 사비타 호드라바 드라프트 워터리스 다네 밍 야우라
2: 우리 하리시
3: 아드니 아드나 아쿠파멜 비엘로데기 로고다바 나트라가나 1950다 콜다고다바
4: 파우준자리바 chief electoral officer manipur
0: dabiriba pawosi akasbani imphal degini leibak ani khosaki saruk amoina pradhan mantri narendra modi numini gi france khoksa manung pradhan mantri na g7 mi phamda saruk yagani mapu france ki rashtrapati emmanuel macron okani mudugi dungda g7 mi phi walking session da pradhan mantri saruk yagan rebuilding international solidarity haibashini mi phamgi sideline da pradhan mantri na canada amasung united kingdom gi pradhan mantri amadi united arab emirates ki rashtrapati gi unagani slovakia gi khwaidi gi wangba ikai khumnaba the order of the white double cross first class pradhan mantri narendra modi da pidna ikai khumnaba utki awangba thaki ma Slovakia ki rashtrapati Peter Pellegrini na kusinti bani ngasi phongwa pakshi sing ni pakshi gi dama hauji wai kong sidani le re chitrani
5: thagap chari rajesh rings ta khongjong chang sing kibak pau amari cabinet mi phong phong kibak pau na ngasi phongwa pakshi sing gi maru ei ba pau sing oi kapna bada sokpa military haiba kuki ahum rings ta laing bagi irang go kre haina sangai express manipuri edition gi ad headline tore naga sing nak sendra ga kuki sing gi nakli haiba anjong gi wafam amana pau si gi sakai unapi Cabinet mifam da panchayat ki mikhal October amad bangkok na bayna krehaiba sapok na famgi ani shubha headline tauri. Chingtam khaiwat mathau tablaumi singa yuriya fangangani haiba chief minister yufam taru khatpada chenaba chayrak pihanga ba nagalen gi CM da wakat krehaiba pao asin ahanba lamay da fongle. Greater Imphal da ahan boina oja ama upal ama kenpen hongdo krehaiba pao asin sana leba ki engkakalam da fongle. Manipur mail da Solid Waste Management Gari Singh Deputy CM lo siti kone langha ki bagi pao ahanba headline tauri. Puki jogi CSO signal loan at pu condemn taropogi pau people's chronicle gi anishu headline tori sanga express news edition da KNFP terrorist organization ni hai logo da bi hai ba naga MLA sing ama di US wa from ahan da mai da phongli hills on bill express da deputy CM na luching ban naga MLA ta ta UNC luching ba singa senapati da mi phong pang thoki bagi pau ahan headline stress pi ga da bani hai ba naga women union manipur wa from gal mel gi ahan ba mai da phongli Tamil Nung Times da Indian Army na ku ki patient ahum rims da laing na ba purak pa da rims da chawna irang thok rep pao ahan ba headline tori Rajesh
0: Thaga jari chidani aro be da maro be pao Imphal ki rims hospital ki akwe be da pam da

미당 뿡이 반 마카이 나하루를 콘절다 워리 와타이 다 따오픈 디가니 하우스키 미행다 니티아이 라스 아무디 디비아 라스 엑스퍼트 오니 랭치 비기다 보 Dr. Kangimam Koni, Ustad Bispila Khan Yuva Puraskar Awardee, Guest Faculty, Department of Dance and Music, Manipur University.

하여행 김세 그시노미트 준기 땅 따라따릿 크리스기 세힐리스가니 군타루 아유키 뿡망함 카이타아보다 강라 채널의 아한바 타우름바링 산독바 후서더니 타우름바링의 뿡망함이니 군타아따리 산독서더니 약가이로 하여행기 약가이로도 펑비가니 닝타우잠 보산 미태기 페나 약가이로 콘젤 아티스 유닌기 세세파강부득이 뽕나펌남다 무세이타아보이세이 송탐 사나토미 대비 부크람범 샌드라쿠마르 싱 아마디 히다무임 타피스나 데비 콘덕터 라이솔리세 싱 마탕 마탕 외나 타 펑비가니 뿡터루 미니타라 사포탐다 러우 싱우이 오펌다 타 한저가니 러우 싱우버 싱우버다 카나바 힝쿱 싱 하이스남 이세이 한비샤누기 미테 이세이 찬독사가니 뿡터루 미니타라 망아 뿡터루 마카이 타 오모탐다 마탐 이세이 쿠돌 탐저리 쿠돌 탐비게다 바세식 부싱디 후랄레범 이보야마 샤르마 구루아리범 헤몰라타 데비 아마디 Sangambam Ravi Singh Pung Taret Khonjal Nachom Hayengi Nachom Na Thamzari Aigi Aningba Miyam Gidamak Thorum Sida Liklam Sumna Mang Mang Ba Thorum Khonjin Ba Madi Lanthokpi Gidabi Khonjengbam Nirmala Chanu Pung Taret Minini Fuchapamatam Da Kongbrai Latpam Ibongosana Sarmagi Not Tahan Jagani

0: 아이 뱀아, 나 할아버라.
1: 할부부.
0: 아, 낭부, 낭기도 싸우버를 아우 할아버로.
1: 아, 할아버네 부부.
0: 아, 까리 하여오비, 라게 하여오브로.
1: 아, 하우직 라게 나 하여오라버네.
0: 아,
1: 부부, 나시기 비비구리 사크라버네트로.
0: 아, 사래, 사래, 사래.
1: 히다마 히루디 타아버.
0: 아, 타에 뱀아, 타에. 뱀아, 람담마시다. 라이바 쿠기 땡 밤이네버세 까라마뜰 레름다버니. 아르버네 헤이. 싸워 쿠이네네. 쿠이 궁응시다 핵바윤 봉부대기디 아파파다 따톡따신다 오는나봐 이몽어머디 레레드나하.
1: 부부아 따사워 회기 이몽기 미싱세 마북로인 파이꼬.
0: 아 파이.
1: 따사워 회기 이니에가 마마수 마북 파이.
0: 아 파이.
1: 아두가니 부부아 따사워기 이나마도 아드수네 마북이 안 파자닝어.
0: 아 파이. 로이나마 파이비에마.
1: 부부, 다사오바라, 에, 다사오바, 상오.
0: 아, 이빨라, 이모, 사오바.
2: 아이고, 부부, 가이 할비게 담는.
0: 아, 아떼기 나띠네, 헤이, 이모, 셰, 아이 코이기에 가이 티엠을 싸기 마망 탕보다, 아, 그래도 탕 삼엄만 내드나, 하.
2: 코 이빨.
0: 아, 아이기 탕정도, 막 코 야대 하드나, 막 코이대 세멍머니, 아도 난 가라 묵다 러브리스 하이게 더보니네, 이모. 이빨 니 니비 스톡도 우버디기 콩 쿠시 삿바이스카 쿠시 기농 아이트네 아도 난 카라 아무다 러브이루 션이 이봉아
2: 야야 이빨 아이 떨어져로 이빨
0: 아이비에마 쌍무쌍무쌍 부부기네 뭔 막하다네 빨사래 호부니 빨사루 카라 부터로
1: 허이 부부
2: 나띠 고미래야 빨사래 럭토로노 럭토로노
0: 이봉아
2: 이빨아 탕정 먹고

나하롤기 건질 토름 다비리 사태자리바 토름 빠링이 뿡마플 민따라 망하사포 못합니다. 티암 라시소리 데비니 석부 쿠능이 세이 다한적으니 뿡마플 마카이타 아바다 콤드람 순이타기 카얄 탐저리 누미담 뿡따라 따부 못합니다. 아동나 보스카기 쿠탕드 칸비력 퍼플림 세이싱 란톡서거니 다비리바시 아가스마니 인파기 강라 채널니